0: 사냐구나. 우리 약도 사냐구나.
1: 에이, 아도노.
0: 메라세.
1: 마, 아도노, 나비소.
0: 예스.
1: 아, 잡아, 와투이. 아도노, 나비소.
2: 아무튼이.
3: 라이트
1: 2.5.
0: 미라스
1: 마와
0: 노브라미스
1: 로라
0: 수타뉴무나
1: 에라니 우짜나